0: 네, 아, 암 세벌, 안고, 똥마, 넣었구나. 그, 아비레비나, 오열구나, 하부이. 뭐, 완수고, 똥만 줘라. 그, 뭐, 아, 똥마, 딱, 둘이야. 뭐, 기대하디봐.
1: 아.
0: 예스, 몽사, 뺏청, 뭐, 고. 이거, 아, 고, 근데, 소토로 컴러 갔다 보 사람.
1: 아, 뭐, 봐, 콘즈 망사, 빠지다.
0: 까이똥 컸다. 아, 콘즈 까이똥 따. 그, 아, 야, 기사, 지금 와서 보네, 뺏청, 그냥, 뭐, 고. 그, 아우, 사람, 너, 소토로 컴러고. 널 크다, 크나, 봐. 아니 말 맞아 그러니까 다이 허리 부른 거 타타고 담셔 볼롱 바보 너 암셔 볼롱 파이께나 꾸야 너 그나 봐도 다토 봐지 안 꼭 너 너 강고 크나데 암셔 볼롱 파이께다 기동 팔레 말랑 파냐 이거 미용 말에 벌어 토 미용 미용 그 암셔 비나도 속에 신이 빈 코로나 못 크나 있던 거 땀 크네 영나 봐 볼롱 남은 힘서 허자리 펭용가 미용 미용 고 말에 버릇도 버릇도 흔해. 이렇게 빈 말이 갔다 샤워봐. 아, 똥마나. 가 똥마한 가이, 암션 코랑 가는 가이, 뭐, 기르고. 이렇게 뭐, 파이자마나, 아, 캐릭터는 계속 가사고, 미용. 말에 버릇도. 말에 버릇도 흔한 게, 아분 뒤는 뭐, 하냐. 아, 버터면 꼬나나? 밖에 봐, 암션 벌은 뭐, 서고 있을까? 뭐, 서고 있으면 판사 넘다, 만 봐. 뭐, 액터게 쉐파, 이, 와라 난 거, 서포만 난 거라이. 뭐로 한 건 농망도 판자 와리면은 뭐 누수는 게 아니 비니 텔레바니 뭐 아 똥마 가리면은 예 그다 뭐 녹화 녹화냐 뭐 어고 서버로만 간가 뭐 아 똥마 뭐 카르살마 예 뭐 투유 비나 페르 페르망 바냐 똥마 비니 간 소기야 소기냐 거르거르 거런 거이
1: 비서 창자 같아
0: 응 비서 와 하시는 만 사까 뭐 거터 거터 거성 등이자 관다 이게 암샤 볼롱마 한가 우프 되는 밖에 또 오 살리 파야자까. 비는 바나 마사나 마사나 하나의 안 파이파자마니 비는 바 카롱노 사나니 안 파이 파이면 되네 마살랑락도. 아게 아마는 사가 타나 타나 그 꼭방에 디베사 바만 사가 타나 그냥 때 언제 자가 법이 세탕마나
1: 미쳐나
0: 뭔마마나 바사오 아 똥마하가 어느 벌시리 비니 사가 똥고 어 암시한가 수트라 Bosung maman ba tok mana paya ami.
1: Nana bina bukang bagana.
0: Bina hita bukang gana.
1: Biri ba manong ka.
0: Mano. Aka amsha la bukang kerei bo bisa imaya. Araka atong mana bo adine bo malang liya yakri maklang ka aikya. Aja ka ka adine ka ka kento tok mana saga bo bela budi tunggu. Atong ma borin zani bo asing ka tang so pake hano. Nogo bin turu mo kaitong pake hano. Borone riki shigre seri ro nokona ro go sugui wam tharo gru wui ai ton ba kya no
2: na na bo amino ram na ta na
0: ami shano bathana ba gai
1: na ta ka tok ma se amino bathana ni
0: bathana ni
1: go na khata na bo ti na khata
0: bo din mo na te pheke ta bin bo sori wa ai ka ami sha ta ni ho ro bo phayen bo saiman bla ami tong ma bo bin tong ma bin bo te ke plam no bin thapa khoni to mani khoni yo ayang te chang ti sa ong ko muri de ba kya no a ha ni ho ke phin di phanak sa re jemon o
1: an
0: sa bolong ai so pa ke hang kai phatina te kya
1: te ni te ke ton pha ke
0: ton pha ta thapa khornoi tok te te ni
1: a
0: ba ati khaye muri ton ba kya
1: muri ton khata
0: muri ton ba kya de hang kai wam tharok bo no ko na bor sri ba ke ye jai ke su gui Daiton bakia. Atake daiton no barmata de hinkai biang ni janibo aba mansai aba turum sa ashini mamang turum tasha kaye mo daiton papu. Okay. I'm sure about papa neighbor. A toma bobo baby tongazamo. Oh, animasada. Ah, mazaglang no. Ang da mazaglang no. Ang tuida animasarva. Oh, I'm sure by salo horomasa kayer kacha chibajang no.
1: Bamna nana bo wansu ko tana
0: wansu ja kata
1: unya khiri manang da
0: nang na
1: wansu ko kata
0: tin sal sa ang yok ka le amin bu khong ne ang yok ha
1: ang ta ke wansu ko ta
0: ang ta thili ya
2: nana bo den ke aminu buta sok sine ne
0: ba den na amchan bo thana nai bo ap te ke em khaye bo tok te ro ong ko bin tha paro ko da ba kya
1: ashingi ro pha kya
0: ashingi bo so amitan pha kya ke ri sri yo bo nin wam tha bom tha ro ka ye sgi ton phakya nok na wo an ban ma de ka ko hati po ung kha nya ung am sha bolong to mo to tong ya bui cha na mo song si tong ma ka
1: je mai sa phai tong ta na na bo
0: je mai sa phai tong kha